0: 扶救木兰。
1: 往前走过。
0: 目标是中上一路说话不是你。
1: 我说的。
0: 什么意思大概。
2: 任务真的完成了。
1: 所长，一共找到四个高射击枪隐藏点。
3: 叶大，即刻联系其他观察所交叉核实。
4: 是。
3: 小王，马上通知炮兵指挥所待命。
5: 是。
4: 指挥所。
3: 哎，文杰，
4: 文杰，同志，
3: 哎，不起来，没事，同志。
6: Here is a position. Can you hear me?
7: Yeah. Aim at the GD线. Please show in 5 minutes. Shoot out their eyes.
3: 아이씨 미친놈, 왜 소리 넣어?
8: 아, 누가 뜬다 그래.